그렇게 많이 가나? 그런 게 많이 가나 걔는 뭐 누구로? 누구로 걔는 많이 가나? 그런 게 많이 가나 걔는 뭐 누구로? 누구로 걔는 많이 가나? 그런 게 많이 가나 걔는 뭐 누구로? 누구로 걔는 많이 가나?